0: 존중.
1: 크레이지.
2: 어, 바이사람.
0: 바이스가 달아나 봐라.
2: 그것이 내 끝이야. 뜨거다. 뜨거다. 뭐, 빨리 야르.
1: 바이스가 달아나 봐라. 바이스가 달아나 봐라.
3: 가비! 이거 나 짜리야!